크레믈린은 요새 또는 내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러시아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크레믈리라 불리우는 요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547년부터는 다만 모스크바의 요새만을 크레믈리라고 부르고 그 외의 요새들은 크레믈리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모스크바의 크레믈리 궁은 명실공히 러시아의 권력 중심이 됐습니다. 크레믈린은 12세기에 건설됐습니다. 크레믈리가 건설되면서 모스크바는 이 요새를 중심으로 도시를 질서있게 발전시켰습니다. 모스크바 강반에 자리잡은 삼각형의 요새는 그 부지 면적이 2.75평방킬로미터입니다. 궁전 담벽의 높이는 5 내지 19m, 두께는 3.5 내지 6m, 둘레의 길이는 2200m입니다. 붉은 벽돌로 쌓은 이 담벽은 15세기에 들어와 재차 쌓았는데 담벽 위에는 수백 개의 제비꼬리 모양의 성곽귀를 만들고 또 수십 개의 달하는 탑들을 앉혔습니다. 어떤 탑의 대문에는 천막식의 뾰족한 천장을 씌웠습니다. 요새의 주요 입구는 붉은 광장으로 향한 쓰라스기 기문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높이가 81m인 5층 건물, 즉 이완 대제 종로는 1600년에 더 높이 쌓은 것이었습니다. 1501년부터 1508년에 종로를 처음 세울 때는 3층뿐이었습니다. 크레믈리 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망루인데 망루에서는 반경 3200m 되는 곳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종왕이 바로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으로 알려지고 있는 종왕은 18세기 30년대에 주조했는데 무게가 203톤입니다. 탑 부근에는 큰 괴물인 포왕도 있습니다. 무게가 40.6톤이고 직경이 89cm인 이 대포는 1586년에 주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왕은 한 번도 울린 적이 없고 포왕 역시 한 번도 발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시경이기 때문입니다. 40여 톤에 달하는 포왕은 크레믈리궁의 장시경입니다. 대포의 아구리로는 세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크레믈리궁 중심에는 역사가 유구한 성당들이 많아 크레믈리궁의 운치를 돋구어 줍니다. 성당 가운데서 세계의 유명한 성당은 황제들의 종교 및 정치 활동과 긴밀히 관련됐습니다. 우스벤스키 성당은 1475년부터 1479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1557년부터 역대 황제들의 대관식이 여기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 안에는 1551년에 호두나무로 조각한 이반 황제의 어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1489년에 건설한 블라고 베시첸스키 성당은 16세기 60년대에 들어와 다시 지었는데 지붕에 금을 씌웠다고 하여 황금 지붕이라 불리웁니다. 황금 지붕은 황실의 자손들이 세례를 받고 혼인식을 갖는 등 황실의 전문용 성당으로 이용됐습니다. 러시아 풍격의 르네상스의 양식을 도입한 아르한겔리스 성당에는 14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46명의 황제들의 유골과 귀족들의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운치가 짙은 성당에는 벽화와 조각 장식이 가득해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15세기 말엽에 이반 3세는 이탈리아의 건축사에게 부탁해 크레믈리궁을 더욱 웅유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3로마의 도읍지라고 선포하면서 위엄을 세웠습니다. 흰색의 돌로 울룩불룩 쌓은 릉궁은 크레믈리궁의 중심 건물로서 1491년에 건설됐습니다. 궁의 중심 홀은 2층에 있는데 약 500평방미터나 됩니다. 이 홀은 신하들과 사신들이 짜리 황제를 알현하는 대청인데 규모가 옹이롭고 장식이 눈부십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벽화가 많은데 모두가 예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크레몰리궁의 주체궁인 데크 레몰리궁은 1849년에 약성됐습니다. 데크 레몰리궁에는 수백 년 동안 황실에서 수집한 보물들이 소장됐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무기며 갑옷이며 투구며 그리고 호화로운 어좌며 보석이며 제복이 있는가 하면 마차와 깜찍한 담배꽉, 부활절 알 등이 있습니다. 이 채색 부활절 알은 니콜라 3세가 부활절날에 어머니에게 드린 선물인데 일명 니콜라 부활절 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공예작품에서는 니콜라 1세의 초상화가 그려져 어머니를 더욱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1917년 10월 혁명 후 크레몰리궁은 소비에트 정권의 수뇌부로 됐습니다. 소비에트 정권의 지도자들은 당대표대회를 늘 크레몰리궁의 지하에서 열었는데 이는 오래된 건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명지한 선택입니다. 기품이 넘치는 크레몰리궁은 정치의 중심으로 되면서 더욱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레닌은 1918년부터 크레몰리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장 우층의 작은 방에서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지금 레닌의 묘지는 붉은 광장에 안치돼 사람들이 우러러 추모하고 있습니다. 붉은 광장, 아름다운 광장. 모스크바에 오면 제일 먼저 붉은 광장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광장에 온 긍지감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방형의 붉은 광장은 길이가 500m이고 너비가 150m인데 크레몰리궁 밖에 있습니다. 붉은 광장은 평범한 날이라 해도 저도 몰래 장엄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쌓이게 합니다. 일찍 광장은 한 차례의 화재로 훼손된 후 크레몰리궁의 보호지대로 다시 건설했습니다. 불에 타버린 광장은 워낙 불붙는 광장이라고 불렸는데 17세기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붉은 광장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붉은 광장은 모스크바 나가서 러시아의 견증자입니다. 이 광장에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변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적 색채가 짙은 붉은 광장에서 돌멩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름난 성바실리 성당은 러시아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광장에는 성바실리 대성당이 있습니다. 지붕이 양파 모양인 이 성당은 돌 하나의 이야기로 명성이 높습니다. 독특한 양식과 색채, 그리고 절묘한 구조를 자랑하는 성당은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신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성바실리 성당은 1559년에 러시아의 이반 대제의 영으로 지은 것입니다.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성바실리 성당은 러시아 제국의 이반 대제가 200여 년간 이곳에 군림한 몽골족 가잔한을 물리친 기념으로 1561년에 완성했습니다. 건설 당시 바실리라는 수도사가 기거하다가 1588년에 동북쪽의 별관에 묻혔는데 그 이름을 따서 성바실리 성당이라 부릅니다. 또한 17세기에 볼스카와 리트바의 침략에 항거해 용용히 싸운 러시아의 여웅 미니와 파사스키의 사적도 이 사원 앞 기념비에 씌워져 있어 사람들을 숙연하게 합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작가 미세일 레르몬토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몰리궁이건 아니면 붉은 담벽이건 아니면 어두컴컴한 통로이건 그리고 웅장하고 호화로운 궁전이건 참으로 묘사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인간의 심령과 상상력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느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크레몰리궁은 드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의 권력 중심으로서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중심 크레몰리는 모스크바의 심장부로 러시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성벽과
성 바실리 사원. 크렘린은 러시아어로 요새를 뜻하며 모스크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 안에는 15세기에 장대한 교회로부터 현대적인 의회까지 다양한 건물이 있습니다. 또한 레닌, 스달린, 흐르시초프, 브레즈네프와 고르바초브가 여기서 서기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크렘린 궁전을 비롯해 높이 2235m에 이르는 크렘린의 망루, 1961년에 완성된 대회궁전, 표트르 대제 때 만들어진 바로크 양식의 궁전 병기고, 원로원, 이반 대제의 종루,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2사도 사원, 우스펜스키 사원,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인 황제의 종, 황제의 개인 예배 사원이었던 블라고 베시첸스키 사원, 아르항 게리스키 사원 등 셀 수 없는 많은 건물들과 보물들로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러시아 문화의 정수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모스크바는 방사성 모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이 시작되는 중심에 크렘린이 있습니다. 크렘린은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러시아 역사와 문화의 총체입니다. 12세기 중반 작은 성체였던 이곳은 모스크바 공국의 경제적 정치적 성장에 따라 몇 개의 석조 건물을 지닌 100세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발전했고 이반 3세에 이르러 통합된 러시아의 수도로서 강력한 모스크바의 권력을 반영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건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각형 비슷하게 일그러진 삼각형 모양의 성체를 이루고 있는데 붉은 크렘린의 성벽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20개의 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탑이 크렘린의 정문인 스파스카야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는 트로이츠카야 탑입니다. 크렘린 안에는 14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건축의 발전 단계를 반영하는 건축물들이 가득합니다. 후기 고딕 양식의 지붕을 가진 탑들과 나폴레옹 군대에게 빼앗은 고풍스러운 대포를 보관하고 있는 병기구, 구소련 공산당 대회가 열리던 대회궁전, 레닌이 살았던 원로원, 17세기 세워진 교회로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12사도 사원, 우스펜스키 사원, 블라베시 첸스키 사원, 아르항 겔리스키 사원, 총주교 사원, 이반 대제 종루, 대크렘린궁, 그라노 비타야궁, 무기고 등등 긴 역사를 통해 황제의 성으로 본용해온 크렘린에는 러시아의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다양한 건축물과 수없이 많은 역사의 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크렘린은 중세 러시아의 성세 성벽으로 오랫동안 러시아 황제의 거성이었으나 18세기 초 페테르스부르크, 즉 지금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동궁이 세워지면서 황거로서의 기능을 잃었으며 1918년 이후 소련 정부의 본거가 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스크바의 창건자 요리 돌고르키 공이 1156년 무렵 작은 언덕 위에 숲과 목책으로 요새를 구축했다 합니다. 크렘린 입구에서 자작나무 숲이 조성된 알렉산드로 푸스키 공원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면 붉은 광장입니다. 러시아 고어에서 크라스나야, 즉 북단은 형용사는 아름답다 혹은 훌륭하다라는 형용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붉은 광장은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그 면적이 7만 3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이 광장은 크렘린과 러시아 최대 백화점인 굼, 궁림 역사 박물관, 바실리 사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주보고 서면 정면에 암적색의 화강암으로 조성된 자그마한 피라밋이 보입니다. 레닌의 묘입니다. 모스크바 군관구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로 여겨져 제1번 초소로 지정됐습니다. 레닌의 묘 오른쪽에는 흔히 이슬람 사원에서 볼 수 있는 돔이 9개 있는데 성 바실리 사원이 서 있습니다.
높낮이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 양파 모양의 지붕 9개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러시아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모스크바는 유럽의 어느 도시 못지않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발레를 비롯해 오페라, 클래식 음악 연주회가 자주 열립니다. 특히 입구에 8개의 원기둥으로 장식된 볼쇼이 극장은 200년 이상 러시아의 발레와 오페라가 공연된 전통 있는 무대로 이곳의 전속 발레단과 오페라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크렘린은 모스크바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13세기 이래 러시아의 정치적 중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입니다. 14세기부터 17세기 러시아 및 외국의 뛰어난 건축가들에 의해 세워진 제정 러시아 황족의 거주지이자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고딕 양식인 20개의 크고 작은 탑,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4개의 대성당, 둘레 2235m의 성벽 등은 모두가 귀중한 문화재로 199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혁명의 상징 크렘린의 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함께하는 음악 여행.
1: 우리들은 모두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익숙한 건 지겹고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낯선 곳에 처음 여행을 가면 물론 흥분되고 설레고 두근두근하죠. 하지만 그런 기분은 며칠 안 가고 낯설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막막해지고 더 지루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과 우리 동네, 매일 보는 얼굴들, 그리고 매일 해서 익숙한 일들. 그 속에 진짜 사는 재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토요일 음악여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으로 구련옥 가수의 해바라기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려녹의 해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만남과 인연은 내가 숨쉬는 하늘 아래 그대 머무는 세상에서 추억 한 줌으로 살 수 있음도 행복이라면 행복입니다. 욕심부려 무엇합니까? 미우면 미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세상사 순응하며 살 일입니다. 성급한 걸음으로 앞서갈 일 있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했다면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답 없는 사랑, 규칙 없는 사랑일지라도 만남은 소중해야 하고 인연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젖은 어깨 털어주고 잘 익은 봄의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친구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 거리를 멀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가슴을 잇닫는 그 거리,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 때 내 삶은 상처 입고 지쳐갑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들이 높게 쌓아둔 뚝을 허물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미소 지으며 내가 한 걸음 먼저 다가가서 서로의 가슴에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강을 내겠다고, 그리하여 그 미소가 내가 아는 모든 이의 얼굴에 전염되어 타인이라는 이름이 사라져가는 소망에 사랑을 듬뿍 넣어보렵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연변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건강 효과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가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래 이런 음식들을 효과 있게 잘 먹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단백질과 기타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 달걀 한 개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 결과 달걀을 먹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달걀 한 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며 달걀보다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커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커피는 암이나 심장병 위험을 높이지 않는데요. 식욕을 억제하고 파킨슨병과 담석증을 포함한 특정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 와인인데요. 레드 와인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포도나 사과, 라즈베리 등이 과일에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와인 한 잔에서 얻는 레스베라트롤의 량은 건강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레드 와인을 즐기고 있다면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시지 않고 있다면 시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레드 와인을 포함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인데요. 작은 스테이크에는 칼슘이나 철, 마그네슘, 비타민 B12와 같은 영양소와 함께 단백질 40g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들어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및 일부 암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특히 소시지나 베이컨, 살라미 등의 가공육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라도 일주일에 340에서 510g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인데요. 양상추와 녹색잎 채소로 만든 샐러드가 가장 좋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작은 빵 조각인 크루톤 같은 것은 첨가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고지방이나 크림 소스 대신 식초 또는 레몬 주스 그리고 올리브 오일로 샐러드를 만들어야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고구마인데요. 감자는 건강식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저지방 탄수화물 에너지와 비타민 A나 비타민 C 그리고 칼륨에 좋은 공급원인데요. 감자 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비타민의 1일 섭취량의 1.5배가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요리 방식에 있는데요. 튀겨서는 안 되고 찌거나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인데요. 오렌지 주스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부 오렌지 주스에는 칼슘도 첨가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과일 주스에는 탄산 음료만큼 많은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스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과일을 통째로 먹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리설련 가수의 해랑강 연가 듣고 오겠습니다.

금맥보다 중요한 것이 인맥이다. 만나는 모든 이가 소중한 인생길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다양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며 위로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주어진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람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순간 나와 만남을 이루는 이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입니다. 금맥보다 중요한 것이 인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큰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맺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렵게 만난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여 행복한 인생길에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소중한 인연, 값진 인연과의 인맥이라는 이 끈을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서로 서로에게도 따뜻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면서 류철석과 박향란 가수의 내 편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这里是龙井市融媒体中心综合广播 FM 93.8 兆赫。
1: 여기는 FM 93.8 용정시용합매체중심종합방송입니다。지금부터 조항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 용합 매체 중심 종합 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 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